0: 누구라니까?
1: 아줌마씨! 아줌마 계시니까?
0: 자, 어? 무슨 불에? 러시아? 공사무라.
1: 송공고? 송공고 오빠야.
0: 송그레.
1: 뭐라 그랬을까?
0: 말씀 그래. 말씀 그래. 말씀 그래. 말씀 그래.
1: 갱가!